어쨌든 어쨌든 탑에서 우연을 심으셔서 거기서 어린아이 우연을 가르쳐 보겠다. 어린아이 우연을 보겠다. 그렇게 하여튼 나는 어린이가 아니었을 때 돌아갈까? 그럼 어서 오세요.